0: 한진 대산에 마이너.
1: 야, 아이씨 소행기에 대산에 오면 마이너.
2: 여마마 이러니 미시 미스레인 고라노 소행기하러 와라 리크라스토.
1: 야, 아니 아니요, 지난주 봐야 안 봐가 아니 소행 오면 마이너 우리가 바라 바라 받더라.
0: 야, 아니 나가 이건 분당 소이 보기기. 아, 형 가이 또 원하나 세베스 워더폰. 야, 고난 걸어완 베이멘트리 나는 난 못 봐.
1: 야, 니 이거 와와 어가가 알아나
0: 이런 베이시 내노 어멘다 로이 보긴 가이나놈 남보바이
2: 에 바이 안내래 요거 니미시기 되리기 아이나 어따고 에 가리노 마네 벤진 베이사
1: 어이 니 데마니 아이나 노기 에
0: 이양아 게 데마니 에나 가봉아 나게 본시 양다레 본나 베 보긴 남보바이
3: 가바라나 함다 워더 폰 게 다레 보니야
4: 100
3: 이 보긴 남 사인 업 투게더 위 캔
4: 워더 폰 킬러스 Ringa, ayu warin karawan. Karua anek ten paisan tapong na tahay.
0: Ita roin ka yon taribon at ito na ang Android.
1: Nakon the Play Store ng taribon, nakon search M-Pesa Kiribes o download.
2: Ay kiyam na ka, rinanon ng Pesa, o karawan po pa inabe, rinanon ng Pesa account, o na na kayo roon, tere na 100%.
0: Tepangan ni po yon tayang taribon, o palin na ko ta taribon ni Mangan Vodafone.
2: It basically, it ain't nano, o kuna ni po po ni kapere, e warinikin ng po pa in. Ibukin ng kanina tata. Pukum, teleponia, tawana akia.
0: Kie message yon ana Facebook page Vodafone.
2: Uringan kia rekwa kumapuri. Kanakia amane na kumapuri. Amane ni kara awa amane na mawpu. Anakon na mempesa account. Anakon na anake irom the bonus app.
3: Tenebi tatara, nsisi tete.
2: Kanini kon tempesa ante muantai, ayinarike.
0: Tepui na kanwan nam telepon, nsisi tete.
1: Kanina mfomi bukin temane na kumapuri, nakon temuaisa.
0: Ayinarike irom, tepui na tatara kanwan nam telepon, nsisi tete.
1: Tepui na tatara kana amane na kumapuri, erin yan nam telepon namba ke a mempesa account. May kanini arinakona andeke ke kanwangam.
3: Terebere
0: be. Karini kongkain tempesa. Ifasi emero o yeta kanwa. Tempesa ponansa. Eva kimente tapes nakon de honko.
2: Karini kongkain tempesa o nareke idom bonus nam recharge narun na yesi kai. O tara na kontinua tara. De tapo up up. Eto
0: kitaina nte kongina.
2: O no one tara de top up up. Tapo up. Eto kitaina ngwako. De tara na konte prima one is a tara, three go up. Have to get in, you know, in the map. How what we the tara, the four. Have to get in, you know, in the go. What did you win tara, no one did you win tara, the five up. What time, man? We're hanging, it's talking, I know, the winner, the ball.